0: 기록 어디로 빨아 에이 누구야 이 허리에를 걸러 눈이 나비로 나 부러워 작가가 얼굴로 뺐다 하루로 시험 나오고 하늘을 걸러 눈이 나비로 나 부러워
1: 하늘은 무슨
0: 에바 수어다 왜 누구로 뺐다 에바 수어다 왜 누구로 뺐다